0: 꼬시 렌디 슬라 역파드나 이니 아마 히루버 싱우 원했더나 아이 괜히라든가 다르고시 아예다 아니 보지기 미트라인 토이 타브시다 어떤데기 라스브사라든 참 누르메 빨리 가가 좀 섹션 미트라인 토이 타브다 에쿠 아니 퍽 파스토 아니 시슈 아리 봉학도 와이 에이가 또 뽕가 와이 와이저리고 스마인 또는 또 없이 이북이 럼스티 뜻이나 사기 아한 베다 프라키티네 피비니 해버다레 이 사라운딩의 피비니 해버다레 에메 또는 또 무슨 사기 마네 제선도 인터메트 힌디 리테선이 아다지 게슨 밤바 호키비니 아다 뿐이 막 실레이드네 수 그리 마인군 인신도 토인신도 마타모이 사기 하이네 볼리드나 아싱바 가비 싱시티 까이노 샬랑니 까하고 뭐고 레이비네
1: 마사다 팔레가 이르크바두네 헤나 마굴레이 가이나
0: 하이네 바이버시 마탄데 메 비기타모이 비나다 콰이노 시부톨이 가하바
1: 오자
0: 실리네가 하람바 얌레이리 하바코 안디고 마카다 푼시기 와톡토도 가리카라시기 이닝이 무자니다
1: 오자나 이한 한나 쿠타비르크바 가리 이시게 가비타인 하이버세 마시 이르크바 마탐다디 오자기 타모이스 가리 필링 레이르가 이르키바노 와바부 오이르가 수나타가 누아이비기부 오이르가수 오자나 프라우키베 이틀도 마두탐비
0: 마시 1970 다이기 푼시 안바 세링기 레이니 에얌나 가리 하니 마탐디 세링기 만 우야올바 포착싱스 그 트래디셔널 외람이 과 누가 얌나 아이디얼 아이디얼리즘 럼다 솜다 얌 선날 마탐기 외바시고 얌나 고제지 컨템포러리 포티 크리기시 야 레람데 아 토나 코이마드다 사이트기 에 가비모 이게니 코크네 나타 아이기 뿐시다 그래 기탕
1: 칭네키바 마얌시
0: 아이니 마샬랑 기부기 기도기 레히드나 숨 이기브니 얌나 이니 이리베 세링싱시 퍼지 하비시나티 마나 세링이시디 통우리 토크네 제리 가비모 비타 통이 빠무타 서디 오비타 가하긴 싱바 시군 버클리 이네 어지슈 거리 라이벅티드나 이시 거리 모홍도 이드나
1: 호이
0: 모 할락 목샷 모 할락 더버기 와리카 소이기 레그레 패밀리 라
1: 케나 오자마 당시다 오자네 이비키 발라리데기 얌네 로맨틱 오이버 세링 아마 당수 럭컷다가 타미나시
0: 라릭시 슈 얌파즈네 거기 풍곡들게 동도기데 이네 아마 도마마 이메니 유니버시티 포크링이다 보스케즈 센터
1: 오브 제니 유기 오네
0: 레이럼미 시도 마니푸리 시 파트타임 디자인 오자미네 케튼고 케리고에 레이링에다 아이 시 카르마탐 코로 숨 푸르미 아두기 인터뷰 무 야오버드 다이 라이엔 땅디 부도세 카나 아빠 아빠 팡냠냠 더 세링 카라 아이나 숨 에스커싱 카서 포 코빠다 코친 기바
1: 바이
0: 세링 시도 푼실라가 코피 망아 따라 로르가 아주 마카타 부데디 좀 아이 그 망기 나토가 한닥도 팡이
1: 그래서 세링 마타미네
0: 아 마두데기 눅실라만 나드나 romantic web hatare ko personal kada su touch le ba hatare masi july 68 da
1: hoi
0: ups ne collect na dem college da leira matlab se ikibani nomo ukiba tu thabal da nang na tara khut te juli mit te pirang thamoi da ningam da masa nomo ukiba tu thabal da nang na tara khut te juli mit te pirang thamoi da ningam da masa numito in half ki de bikha nang na shooting thok ki de lep ta mak lep ki kap ta mak ki numito in half ki de bikha nang na shooting thok ki de lep ta mak lep ki kap ta mak ki matam du da nang gi sol ba thamoi na phongam ki ri nung gi awa ba matam du da nang gi sol ba thamoi na phongam ki ri nung gi awa ba oi ki ikai thi bona nang gi yak na ba matam du da nang gi sol ba thamoi na phongam ki ri nung gi awa ba oi ki ikai thi bona nang gi yak na ba ningam ki de pung nung gi apa ba ngasina kari ngasina ngasina kari ngasina ai awa ba phungdok ta ba awa ba ai gi langtak na ba ai gi ningam da ba ai gi thamoi kai ba nungsi khau lang ba ai gi sar thung le ri nungsi lamen kum le ri pangchang sang na ti
1: oza yam nungai je
0: asi
1: de gi sahi kui da ba imma mang de i khiba saiding lai de gi oza na saiding ma khallaga pathopi ba se

0: 나이코 타케시 타비리 아돔나 더름 타비리 버시 아카시바니 임팔기 강라 채널기 에이키 더름 파링니
1: 마레이 박 마름담 농시 더범이오싱 이레이 레이람로이 미컬 마탐 락바다 아이나 파이 아이코이나 헬리 낭나 삭나바 라우나바 낙드니
2: 미참 프라자 아이코이 마얌수 레이박 셈 가다바 아파바 타박 타우락 가다바 캔디데이트 팜네 팡라브라
1: 미참 프라자 에젠싱 아마디 캔디데이트싱 더 베이스 토바 릴라 타라 산독나나바기 아이바싱 더기 스크립 카우저리
2: AIR 코드 속타바 아마디 아나우바 아우온바 푸락파 야바 스크립싱 스크루티니 타우저라가 옥토버 리싱아니 쿤타룩타기 탕나 탕나나 농마이징 타라막타 릴라싱 산독자가니
1: September 쿤트라 파우바다 pung ama sanagadaba script sing akashbani imphal gi drama section da yohan birhu
0: akashbani imphal hausik ta bisi ning thaujam na chandra singh amadi kaching tabam labangini debi gi konjal da matam si sing ahan badat lobisi ning thaujam na chandra singh sakpa isai sing asum ahan boina sakli korau gi mangal ni

0: 이름덤 이래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 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가야 ngasi ekhuina thingneri
1: makhal makhal gi election lakpada anoba ariba candidate sing changyeng gi damak tholuktuna leibak sembada achoba saru gyana bohonari
0: micham ekhoi mayamna su makhoi bukanano kari thabak tokhrabage aduga kari kari taurakani

아가시원 인포알 쭈쭈크로 한다 보면 해파마케 코리 마우주서 수도다 저 어수티 빠데니 히 에 카이코 예 모노 레페고 털로조 초콜이야 게 로니오노 이 데모코 페나 히마 프롬 촐레 레오 주코 마우라리노 안돌리샤 이 주코 마슐리 카이난 프로블레 Manipur Sarkar no hekro kroka makaka hanku tu larchi educational institution

마당 시다 나생입니다. 응마디 하행기 탐자리바 더럼빠랭 삼납나닝 생자바 루신자리 아크시바니 인팔 하우직 란톡자리 콘젤 아마디 콘탕기 더럼 그들 예한바다 따비라시 가이샴 자미니칸타기 콘젤다 자미니칸타 마샤망나 사이랭바 이세마

0: 공강이 더럼 답이 리버싱 부타라 녹살이 구름자리 시베마 펌펌랑 닐링 신비시
1: 파니 파니 봉어
0: 시베마가 시기 더럼 겨루부터 담자리 보거리 오다했시 홍덕리버 러우싱은 보기 강로 남아디 그리시 비간 게인드레 싱 하비시다 도크터 톡소 모틸란 가우나도는 사보거리 오다했시 담자리
1: 호이
0: 아도 와한 바시디 군웅이시 하나 따미나시 삭비게 도리버시나 나우렘 강가도 미디비 아도 고마탕시나 모랑 강레롤다 토이비네 로이 까버기 마땅네
1: 호이
0: 담이네시
1: 파니 파니 봉어

다 보이나? 이쁘네 세카락 하지 낭비부 야루들은 이쁘 매무사나 할 가리기 야더니 이수나 사우하려버니나 아 나나이나 뿌나 독삭독바 하이버 두니드나

0: 아비리 건강기 토론.
1: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가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르빠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네리
2: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우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우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1: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 카나노 ꯀꯔꯤ ꯊꯕꯛ ꯇꯧꯈ꯭ꯔꯕꯒꯦ ꯑꯗꯨꯒ ꯀꯔꯤ ꯀꯔꯤ ꯇꯧꯔꯛꯀꯅꯤ ꯍꯥꯏꯕꯁꯤꯗꯤ ꯈꯪꯅꯤꯡꯂꯤ
2: ꯂꯥꯛꯀꯗꯧꯔꯤꯕ ꯃꯅꯤꯄꯨꯔꯒꯤ ꯏꯂꯦꯛꯁꯟꯗ ꯀꯦꯟꯗꯤꯗꯦꯠ ꯑꯣꯏꯕꯤꯅꯤꯡꯂꯤꯕꯁꯤꯡꯒꯤ ꯋꯥꯈꯜꯂꯣꯟ ꯐꯣꯡꯗꯣꯛꯆꯅꯕ ꯑꯃꯗꯤ ꯃꯤꯌꯥꯝꯗ ꯃꯁꯛ ꯇꯥꯛꯆꯅꯕ ꯃꯤꯅꯤꯠ ꯑꯍꯨꯝꯗꯒꯤ ꯃꯉꯥ ꯐꯥꯎꯕ ꯔꯦꯗꯤꯑꯣꯒꯤ ꯈꯨꯊꯥꯡꯗ ꯁꯟꯗꯣꯛꯅꯕ ꯃꯇꯝ ꯊꯝꯖꯔꯤ
1: ꯁ꯭ꯄꯣꯟꯁꯔ ꯇꯧꯗꯨꯅ ꯁꯟꯗꯣꯛꯆꯒꯗꯕ ꯊꯧꯔꯝꯁꯤꯒꯤꯗꯃꯛ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ꯒꯤ ꯀꯃꯔꯁꯤꯌꯦꯜ ꯁꯦꯛꯁꯟꯗ ꯇꯥꯟꯅꯕꯤꯌꯨ

0: 이만은 이름이세. 너희 따서기 타벗기도 이름이. 이사기소.
1: 거기다 쏘기도 하나 뿔럭 니키시. 그리네 라인에 볼 못한 피보다 고나드드나 코에기도 아마 땅 피기에는 칼럼어디 목라이가 막 꼬이는 거울네 그런 거 하나 피시기에는 칼럼어디 아두는 네 호지키고 있는데 거기다 쏘기 타벅땅 하는 일을 세봐 아두기시 못했다 이시에겠다 쏘거나 아이보디 까림도 왈한디시디
0: 티다 앙아오바시디야 호이니 호이니 왈한디니
1: 마 이용우니 고빈드지기 라이샹샤 얌파제이고 끊어는 사람이 녹한디
0: 고빈드기 라이샹만디르시 얌나파제 아드나부 이만하냐 아한마땅고 샬락파시다 뿡링 후우나닝 티자르바 고빈드기 마팜드 이만하냐 따뜻하냐 라이바시니네 이봉어
1: 이마
0: 세 산나바따우시 이마하고갓게 팜타루라가 하고갓바시 이마지 히와바 에이 아 세세 사실로 이모 봐
1: 마
0: 나신나 나오는 시사는 레미노 구이붕어 나야 한번 나시 택시 가시 가이드나 살고 이만의 와리바세 이사는 기는 해 난기
1: 아이기 니거리기 와리
0: 나시에 숨어임 반크레 마기니 하이베다 이마 퇴도는 와디 낭 따서 아시던가 타박 심었던 것도 저러버디 마나 미오이러버디 능부 미오이나나바 샘비러버디니 이마는 아이러버시 마기 타박 심었던 북한 비러버디 하이드는 이마는 이쇼르드니 저리버시
1: 이마 거기 따서 우리 타박도 쇼이드는 건근이다 너 이마 거기 따서 우리 또로 해펑버그네 아이가리야 멀리시고 아이가리야 통닝이해봐
0: 호이
1: 아이나 하이브디 기이버 이마는 크라 하이비오
0: 호이
1: 아두근이 이마 아코이시 오이드네 아이는 한 설루부도 아두데 이바이는 루파 총아 비라 이버 아이는 이까이브지디 이바 이시에는 비라 아디 크라주 파도버 아이는 로로이 로로이나 하이브네 이버 아두 넘드네네 이바이는 브리카우다 합설레 이버
0: 어어어 은톡바 앙앙니다 고이봉원낭세 낭부사오로네 이마든 낭부사오로네
1: 아이부 싸우로이 미 싸우드나 박한파드나 눈비가 꼬이르지부
0: 티다 앙하오버시디야 아 라오라오 콩네 삿바시수 파나마농아이 학상사제니 우시나시나 통간디 욕샬레에다다
2: 이따
1: 타비 이거
2: 누가 타가 농아이
1: 이따 타비 이따 타비 이따 타비 이따 타비 이따 타비 이따 타비 이따 타비 이따 타비 이따 타비
3: 이따 타비 이따 타비 셀나 통사가 타박 도고도 보여버디 타박세 타름로이다 보니 아소 와나 해있다 마가 목소 타박기 셀피죠 하이비시디 라이르바이 코이디 타박 도고노 하이바가 짬마나 들어
2: 아도 탐나강 비오 하이비니 미타라바디 칸나세이나 바 여고마 로이로 가이노 하나바 칸나라가 로이리
3: 가리노 칸나도 시보 아이셰 뽁뽁자 있고 마땀 망나 셀짱나 라이르탐남 도샤룩부디 찌익수브라 우수브라 마따롬바라 바바잔 타박 기망한 주망우 아두가 아목수 셀피자 방감더박이 아이 타박 더 홍대에 가야되는 애 타모이시 말자고 무 의도래바이
0: 하이 아싸 오빠 가이더우래 아두가는 앙리바두 가이더우라기나 코이보 아이디나 코이 카나자이나 바 야우라바라이드는 이마지 이빠해 빠칼우래 하유 이마따게 나 코이 가리더우라바게 하유
2: 오 이마 타모기 타박도 셀카라 싸우는 비로와이
0: 아두기 오이래 아두부 가이노 비바따바니 아이 코이 메암 레디시디 나시에게 주 사나마셋 카르레랑가니 이마게 주 사나마셋 아마니 레디 마시카이 토르가 포이 비르로이레드나 사나보 무코네 차레 술로이레 루팔락 아마 무카티 파모이드니 아 아사우바 마두나 보코네 가드란 헤이부아
2: 오이마 라 아마 무키 타박 나테 마코이타 모기 타박도 오피서 링니 루팔락 아마네 가디 가다이 데기 와노다 루파네 락 타라 무니 하이레 이시
1: 루팔락 타라 야미에
0: 카리노네 루팔락타라 하이바 하 캉드레 캉드레 이봉어 나 코이 바봉회기 타이네기 맞담다디 타벅타루이 아둠 마칼라이 나 코이기 오피사레이두다네 나아사라 마틸룰가 아둠 빵얀 야나람미 하우시포 루팔락타라 카다이데기 티루니 떠오르시디 하 아싸우바 가만히 떠오시기 이봉어 이마네 이사나고 타벅디 얌나 떠오하니니

0: でも彼と同じ人がディアルを見ているのは
1: 今一緒할뿐관계다
2: 도저고기힘콜세마시르모윤투시아두근에루빠락따라도피시다소나헤타벅도로간다고나무레르수야이드네힘콜데
1: 뭐봐
0: 아샤샤아두보야가드란히인콜디마시르아마각다니아시드땅카에마요르바디하이앵나신나나우나코이아니디가다이들레이거니
2: 야니마거리기땅카이노아리엠마시두드네아다쪼가이가불락레이르글로이르거니
3: 마니마이모버나하리세야바디아이칼리다모나타벅도르디마팜자바마이앵라가인콜레스오버마콕레이르글로이리호지키토바시다코어디카이노카이노코나시나바야바낙타니아두고이마마코이다모나타벅도르바디이모버수카이쇼아동아이코이니예가동낙타니카이노
2: 마니수메타소힌콜세단카이마욘투고제바아두근해다소기타벅도또혹도바야드바니요르시코요르시코다소아두가이마아이나해바도아이나해바도까오네바나사이가미드네아이는가리게해바도까오네바
0: 흠마시기앙앙시디바코라이마탄사데데코하이아사우바살로살로가나가나데노항르소살로이무아난기타벅시마이빵나보호나다바야다바니고이붕어아두가이마와하이기따난나하이잉타벅시칼라바마담다나나우누바시마기파나나바나니잉비요이마디쇼리이빵간자우드리타우나로이리이붕어이마나보까양구이나보힌가니
1: 이마아두마이나하이가노뿌닝촌다가노아이고이모보세아이나이싸마니칼라가네이잉드니뿌닝촌다가노고이마
0: 신이다나마마는마사복사바기마이하이베도

0: 이지혜가 이바이가 레이팅 의시다 이지혜가 우부시득이 그런 몸은 땅과 번역 시험에 딱 보고 그런 뭐나 땅한 거네 시시나 카라디 땅한 거니 이지혜가 이바이가 나 허용달래 허링 의시다네 아이 마시 이쁘게 딱 보고 니 시험도 우부 어디 아이 이지혜가 이바이가 락증 의시다 아이 잘 오르게 아이 잘 오르게 마시
1: 에이 까나노 까나노는 헤이 까나노는 헤이 보고는 거
0: 아이니
1: 까이노 아이부 낭시부 오키금스 따오래 낭나 고잉잉 배드노 까리노
0: 까슈잉디니
1: 하 낭나 민까리까위
0: 아이니 바이니 너모우누 비야 한기 마나오누 바 까꾸니미
1: 까리야 나구 하이바 나구 라디 뿌리스까 위야드브라 하
0: 슬로이리 해 까꾸 하이비니 까꾸 까꾸 하이바
1: 까이논 헤 이미 까시 꽃까지오기네 헤이 만나가 시 창토오드랑 낭 진짜 초스네 나클라트 칼루라 낭 아이부 나 카르타 티게 가이드나 마네가야 우시드리 노네샤 하 나 우시드리 벤나트로 막클라트 진짜 초스네 헤트 탱게다 마치 아이 마치 함브라 낭
0: 아이디 로이레드나 이네 아이 아이까 구네 해봐 나띠 이네보 이모시 캉드로보 이세미스 나기 모파누파 까구니미 아이
1: 호이네 호이네 마니네 마넨봉니네 아두 까이도레 해비노
0: 아이디 삐네 삐리 거리누기 락서룹누 캉데 이네 아이셀하게 아이 더벅레 우리 아이셀하게 이네 아이셀하게고 아이 파니 역시쇼 홍당 털이 이네 또 우리 그래서 알아 또 우리 싶어
1: 해마 하이 시디카리노
0: 까슈나티네
1: 하 시카리노 봐
0: 까슈나티미네
1: 낭나 포릿 마농데 예쁘는 포리 봐봐 시카리노는 해
0: 까림띠 예쁘티비네
1: 하 부터로 까리노 낭 예삐 부터로
0: 까림띠 예쁘티비네 이네 아이살라게 까림 예쁘티고 아이살라게 이네
1: 하이 가다이노 옌게 라우토로 우네 낭나 예삐 봐봐 또 라우토로 우네 아이 옌게네
0: 예쁘티비네 시 예쁘티 봐 시 까림띠 예쁘티 봐 시 이시에다 비기네 뿌라 뿌니 봐 시 예쁘나 띠 봐 시
1: 가야 무슨 티르는 거 참
0: 에이 우리 봐.
1: 낭 잡다 숭애야.
0: 이슬기 미니. 시도 비기는 프로포니 보시. 시 타.
2: 뭐? 그 또 오늘이도 뭐.
1: 아이, 봉아. 이양 것도 마시나네. 판액시 후란드는 뿌름이 미니세.
2: 하. 그 하자.
0: 이봐. 그다리 와로. 이네셰. 자, 뭐기 미니고. 아이부 승아리 하리네. 아이나 시도 비기는 프로포니.

0: 담어 한비라 어버.
1: 응.
0: 보세 예대디 와트리 해븐 어드러. 세 이싱시드 리즈리.
1: 왈 호드레다. 미.
0: 응? 게 해게. 에. 게이노 와디야 마땅 안디 숨 자동의 이행이도 봐.
1: 라이박투다. 호망 머리 마사 마사가 가르가. 노롱 오비 카자이두다. 하야이 아몬 먹음 악상강라가. 타박 수르보기 아와보가 로이나 로실라가 글라풍음 자비신 반두나 모몬 미녹 마사 아마땅 하이펫가 녹라가 담어 한비라 아버가 아이나 하이락버시디 나오르가 따게 따오보기 와리다
0: 가다이다 따두에바 따라트리냐이 아이나 좀 오카니
1: 미에 능세야 퍼져보다 하이래 능돌 타자니 능시보다 하이래 아니 슈더비니 능세 아이기 타와이부 욕리바 능사 소리 셀더 홈도나 뿌라가 살리비니
0: 담아 아이기 루동부 힝할리바 앙앙바 이릭싱나 야앗 코딩 찐바다 야오리 담아기 능시바 아이기 담아이기 능시 타오리에시나 미랑금나 담아 부코이 예실라가 담아이 능시다 소론 신도나 탐크라바니 그나 맞다나 소화세야 한독박하 남래로이
1: 비 시들어오네 시당 들라오
0: 가이
1: 남기놓고도 아이 담아 시당도 담으네 시 시당도 담아보시
0: 가이 가이노 가이돌기미
1: 아이기 담은 미혼세 좋은 걸 내역으로 뭐 더욱더 얼마 더욱더 보면 또 이용 오마
0: 종이 종이 얌 놀멜로이나 아이오이나 미혼세 아요레미 가이도로 보노가 칼로리 아두가디
1: 얌 농시바 난기 마친 얌 뚬바 마야 깔라바 농시바기 따진도나 틸락바두다네 타모이다 강빤 빤도나 농시바세 강해인 행깔락바두나 농시보기 보아리 핸드나 보카이 크라고 능로 보기 원이다.
0: 담아.
1: 오이버니 비. 현진만 기도나 신보기 소시서 크라디 까마이도.
0: 담아. 아두 보카이 와이노. 아두 군바 미코 파마. 에이 카이 도는데 이행 방암 로이. 아두 아칸 보 하이보 하이바 홍나 브라. 에이 타보남디.
1: 헤이 비. 그 오이버 커피로 넘기자. 헤헤, 박이 또 보내보시. 미야.

0: 그이파 응. 너 시디 그만 턱시게 아이슈 시엔들레이띠
1: 시더 너의 제회대 썰루시가이노 너의 나바이쇼피샤니 가이노 셀카라니루시가이노
0: 저 마두우만에 아이슈가 맹아 머러이코

따위를 나하롤기 콘젤 아동나 더럼 따위리 바시 아카시마니 임팔기 미디엄 웹 미터 저흠니푸다스빙아마 킬로허르스니 반마리푸니 토이다산독제리바 강라 채널니 하우징 누미당기 봉마팔 따리 네하키마퉁나 델리데기 릴레다 뉴스 8 9 따와팡비라가니